0: 네, 4번 13번.
1: 4번 13번.
0: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13번.

0: 43개 44번.
1: 4번, 43개 앞에.
0: 네,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 43개 앞에,